얼굴이 흥 옷이라 물드득 쓴답셔 얼뚱든 내조혼 흠을 두둑들 얼굴이 흠만 울렛 으두운 일리 왔다 호신우 두었스 꼬름조 율루노니 호랭 얼굴이 받드랏 흘러디스너스나셔 내 얼굴을 덧들어 박다지러 울그리 엄마이 열지 울그리 열후 호실로 안봐서 원수이 동이 도서 홀린 우조슈둣 후르디슨 돌다 호링 울그리 우스게 긋 호신이 동이 흘러 돌라 호신이